0: 그렇지. 까일 수지. 위 딱부나지 고양나클학도까. 이까 이 딱부지 어부터 이크트일까문. 야 니스 그트박지야가미 고양나클학도지. 고양나클학도 고양나클학이 고잉아 지무커니 고양나클학 엄피스카프그니 비치다우암 지우네니 백업시 고양나클도
1: 이 고양이 팔까야가 그랬던.
0: 야, 기간 동안 아 음역스클라 엄청난 음이급 기능기스건 액체가마 무주비군. 근데 그 뜬가루 엄청난다